0: 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수영이나 목욕을 종종 하게 되는데 수영이나 목욕을 한 후 귀에 물이 들어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면 불편한 건 둘째치고 즉시 제거되지 않으면 자극이 돼 아프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은 급성 외이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행히 몇 가지 방법으로 손쉽게 귀에 들어간 물을 제거할 수 있는데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귀에 들어간 물 빼는 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요법을 사용해봅니다. 첫 번째, 소독용 알코올과 백식초를 반씩 섞어 사용합니다. 들어간 물을 빼낼 뿐만 아니라 염증도 예방해줍니다. 소독용 알코올과 백식초를 절반씩 섞은 용액을 문제가 있는 귀에 몇 방울 떨어뜨려준 후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용액을 귀에 넣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넣으면 됩니다. 용액의 산 성분은 귀를 막아 외이도에 물이 차게 만드는 귀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알코올 성분은 빨리 마르고 물과 함께 증발합니다. 알코올은 귀 속에 차있는 물의 빠른 증발을 돕습니다. 고막이 찢어진 상태라면 이 방법을 쓰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귀 속을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물이 차있는 귀를 손바닥에 대고 물이 나올 때까지 눌렀다 떼기를 반복합니다. 물이 더 깊숙이 들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귀를 세운 상태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흡입기 같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 물이 손바닥 쪽으로 빨려 나오게 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넣었다 빼기를 빠르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귀 속에 있던 물이 금방 빠지게 됩니다. 외이도에 상처가 나면 염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손바닥을 사용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고 손가락을 사용하고 싶다면 손이

깨끗해야 하고 손톱이 짧아야 합니다. 또한 진공 방법에 넣는 단계에서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귀를 마사지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 방법은 젖어있는 귀지와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차있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었다면 특히 더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드라이기를 이용해 귀를 말립니다. 드라이기로 물을 제거하는 게 가능한지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효과를 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나 찬 바람으로 설정하고 귀에서 최소 30cm 정도 떨어뜨려 말립니다. 물이 빠지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말려줍니다.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이 너무 뜨겁거나 드라이기가 귀에 너무 가깝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귀 속으로 직접 바람을 넣는 대신에 귓구멍 주변을 말려줘도 됩니다.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물 근처에만 있어도 물을 끌어당기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귀약을 사용해 물을 빼냅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으며 보통 증발이 빠른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따라 약을 몇 방울 넣고 귀를 아래로 해 물이 빠지도록 해줍니다. 위에 소개된 민간요법과 마찬가지로 약을 넣기 힘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천으로 귀를 닦아냅니다. 귀를 아래로 한 상태에서 귀 겉을 수건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닦아주며 물을 제거합니다. 물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을 귀 속으로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머리를 옆으로 기울입니다. 물이 들어간 귀가 땅을 향하도록 머리를 기울이고 한 발로 뛰어 물을 빼봅니다. 귓볼이나 귀의 윗부분을 잡아당겨 외이도를 넓혀 물이 빠지는 것을 돕습니다. 뛰지 않고 한쪽으로 머리만 기울여도 됩니다. 일곱 번째, 옆으로 누워 귀가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중력의 힘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편해 쿠션을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귓구멍이 땅과 최대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최소 몇 분 동안은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즐거움을 찾아도 됩니다. 밤에 귀에 물이 찼다면 잠자리에 들 때 귀가 아래를 향하게 해줍니다. 자는 동안 물이 빠질 확률을 높여줍니다. 여덟 번째, 씹는 동작을 취합니다. 귀 근처의 턱뼈를 움직이기 위해 음식을 씹고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괜찮은 귀 쪽으로 머리를 기울였다가 빠르게 반대쪽으로 틀어줍니다. 껌을 씹어 차있는 물이 빠지도록 시도해봐도 됩니다. 물은 중이의 한 부분인 이관에 차게 되는데 씹는 행동이 물을 빼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중 효과를 보려면 귀를 아래로 가도록 머리를 기울이고 씹는 동작을 취하면 됩니다. 아홉 번째, 하품을 합니다. 하품만으로도 귀 안에 고여있던 물주머니가 터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인 물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동이든 압력을 줄여주고 물을 빼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이 움직이거나 터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껌을 씹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관에 고인 물을 빼내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열 번째,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갑니다. 물이 고여있는 느낌 이외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또한 중이에 생기는 염증은 물이 차있는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차있던 물이 염증을 일으켜 외이도염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귀에서 노란색 또는 초록빛의 냄새가 나는 고름 같은 물질이 나온다. 귀 겉을 잡아당기면 귀의 통증이 심해진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귀나 귀속이 간지럽다. 이럴 때는 병원에 즉시 가야 합니다.

수영이나 목욕을 할 때면 귀에 물이 쉽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수영 후 귀를 말려줍니다. 수영이나 목욕을 한 후에는 귀가 마르도록 신경을 써줍니다. 귀 겉을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고 귓구멍 주변도 두드려 말려줍니다. 머리를 한쪽으로 틀고 흔들어 물을 제거해줍니다. 귀 모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문제가 잘 생기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평소 귀에 물이 자주 들어간다면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 면봉을 사용해 귀를 닦지 않습니다. 면봉이 귀를 청소하는 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 귀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 면봉을 사용하면 반대 효과를 냅니다. 물이나 귀지를 더 밀어넣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귀 속에 상처를 내 통증을 더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휴지를 이용해 귀 속을 닦아내는 것 또한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이 찼을 때는 귀마개나 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있는데 잘 때 귀마개나 솜을 사용하는 것은 물을 더 밀어넣게 되어 면봉을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귀가 아프거나 물이 고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일시적으로나마 귀마개 사용을 중지합니다.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이어폰 사용도 삼갑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귓속을 찌르거나 긁지 않습니다. 머리를 기울여 귀가 땅을 보도록 한 뒤 귓볼을 잡아당기고 점프를 몇 번 합니다. 수영을 한 후에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입니다. 물이 차있는 쪽으로 누워 껌을 씹습니다. 몇 분 후면 물이 빠질 것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코를 막고 천천히 불어봅니다. 고막이 상할 수 있으므로 너무 세게 불지는 않습니다. 코를 풉니다. 압력차가 생기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귀가 하늘을 보고 있는 채로 소독용 알코올 한 뚜껑을 물이 차있는 귀에 넣습니다. 머리를 반대쪽으로 기울여 귀가 땅을 보게 합니다. 물이 바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점프를 하면서 귓볼을 살짝 당겨봅니다. 빠지는 물을 닦아내기 위해 수건을 준비합니다. 숨을 참으면서 코를 막은 채로 불어봅니다. 물이 차있는 귀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이 차있는 귀가 땅을 보도록 머리를 기울입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으면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갑니다. 물이 차있는 귀 윗부분을 살짝 친 후 머리를 기울입니다. 물이 쉽게 빠질 것입니다. 약국에 가면 귀에 찬 물을 빼주는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제품 대부분 알코올이 95% 정도 들어있습니다. 소독용 알코올을 쓰는 것보다 비싸지만 효과는 같습니다. 머리를 3개 10초간 흔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귀에 들어간 물 빼는 법을 전해드렸습니다. 청력은 일단 손상이 되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청력이 손상되면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흔들리게 돼 아주 많은 불편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때문에 수영이나 목욕 후 귀에 물이 들어갔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물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